무식하다 무식하다 차가차가 돌아다녀도 하타라 하타라 모집해 수수는 타라 수수네 타라 무식하다 무식하다 차가차가 돌아다녀도 하타라 하타라 모집해 수수는 타라 수수네 타라